0: 빵빵.
1: 들어? 들어 잘 먹어?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레스.
0: 그레스 오빠.
1: 뿐 사사에. 그레싱 뿐 뭐든 강갱 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갈리 페트로. 사니키네 블론조 뜬토코 뜬와룽 노포 미니마르켓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바야르마니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아키 하피 깡구 냐켄 QR코드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git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gi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